41 봄스를 찍어 41 봄스를 레드니 Scoons and Scoons Scoons and Scoons 아멘고 마마 만두부랑가 is nothing 나고 마마 오마마 오마마 오마마 마마 만두부랑가 is nothing 내 바바 빈센트 나이 내 반두하나 아멘고 마마 바이언콘주인이 우미스 넬스웨가 누마로가 노소스가 생광해일에 미스 넬스웨가 누마로가 노소스가 생광해일에 오 예비 바바 예 파타나티 아멘고